0: 알라 료방이 무가면서 비하세요 디버가세 아 간자 방이니 러갓 기타 아 you sign me up Rahman man you 간자 sikit saja no walaupun menamsak
1: homeboy homeboy
0: ya kan
1: nak juga tu
0: nanti check tengok nanti okey terima kasih you sign me
1: alright terima kasih.